0: 그래서 내게 좀 이게 미그셔리. 아니 변해야 영에 미 거러시게 그지 이게 정말 완전도 내셔. 아니 거들래 랭 랭서 키아스 별 발레서는 아니 별게 지기다. 지금 아주 자세 지금 간다 지금 병로 영에 삼월로하게 그게 일단 배속으로 또 싸셔. 지금 지금 동조 자세 애니면은 것도 딱 딱이 나스. 나도 전실로 영에 주인이 그지 그제 돈도씩 싸야지 지금 나스. 나도 되네 그지 정말 완전 되네 곧 두세. 아주 배자고로 동주 짜시 싸게 인생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싸한다 대리 대리 내가 배자고로 롱스테이니 아 대대배니 그거 좀 제 시에 배타네 아니 배자고로 아니 대롱 수냐 배타네 니 젠두시 쇼아 어마어 배자고로 배마세대 홍 어마어 배자고로 배마세대 홍 어마어 배자고로 배마세대 홍 다들 이제라야 미즈마 다 미즈맨 대롱인다 아니 민심아 아 젊으체게 손대비 깨고 차세 두세 인바래 아니 젊으체 다시 투문도 전화하고 사시하나요 원래 다네게 시기 자가가 두신 가서 자가가 아들 견두 총이 사도 다 잡아 차려야 한다 원래 다네게 캐바래샤 삼님이 제외 캐바 젊으시게 숭 부디 잡자 야래 부디 잡자 나라래야 대외이는 싱그래 저기 자가를 캐바 새도도 저게 아니 단체 공부도 틈버지기 숨기 너다 뒤 가래 너다 나 가래 거래 이나야 지기 투 뭐인 배 남주에 대해 샤샤 도서래 뭐 들어서 와 인데 사네 아니 어째 단위 첨벌이야 아니 단체 리송 공부 단위도 되네 선들 시작해 아니 어 선들 이게 뭐 미즈 무슨 대아디 친어제 제 도서인 말에 어다 대대로니 단체 준전 통해 거네 아니 미즈 민 대론 짐발라 단 뒤에 전전 잡아라 쇼 단 미즈 말이야 미즈 뭐 시고다 미즈 뭐 나고다 미즈 뭐 고고사네 뭐 그야래 다안데 대시야디 미즈모 토메 자와로 지 미즈모 시고도 차디요 니 시고디인다 어디 젠두시야 미미즈베 대지 제네시 지미 헤베 오모 잠베야 가제 헤베 도제 방가 봐 로사 헤베 쇼로 소완데 미미즈베 대지 제네시 지미 헤베 오모 잠베야 가제 헤베 도제 방가 봐 로사 헤베 쇼로 소완데 미미즈베 대지 제네시 这么一天被我们家没有看谁开了都叫广告吧老三这边小老三的哦天一些给你嗯电路下边还有什么那弟弟给你退吧去但是现在他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们这个人是什么人我 当然是这个，可以。我那常年给当然是蜜豆的，但都不喜欢像样些个蜜豆些，俺都开不得。俺是咱就了，等下了八个，咱就了八个，刚刚喜不喜？俺都在娘把嘞。嗯，人有的也等下做一单，得了多个这个，当那边说说少了一单，让那边说了这个单，你就完了，带带不得。因为他推他的，但是罗松就喜不住，俺是冬天的完了呀，场面如果真些。 但是个生个被伢们马上了，现在场面如果真待在老些了呀，当个蛋白太弱呀，人被人被塞一不要嘞。刚当开始生了嘛，生呢，到这样呢，他到我有那处了呀，俺俺就敲个呢，说那么呀，便宜不要的吧，这个当，俺当张小个说那么娘这个要的吧，就塞不嘞。说今天一百银子，我说那么塞，当这个继续说那么便宜，继续说那么塞的就咋呢？我搞的是呢，牛吃不用呀的，蛋吃不了不是嘞。今天一百银子，像什么老多对不起。
1: 哎，你可担心？哎，他给俺的，俺说的从头上给说那些的，这个别没忙的，这俺这边都我那这个说说呗，让啥路过人数路新些，他们好几千把的，他都一那样，打俺说忙完了，开些地人呢，俺说他们老大是不正面的对住的，说今天人家他们老婆给，咱这个杀生，宁山个团呢，哎呢，把全部没被宁都给，把他们老说说起来。

0: 최단 시리지 내림공 도와하던 제배 시시 주진 진로 공사 장군 자외무 탐지 경지 스고 청부 지주인 장배 아완로산 시 땡진 자주 수송원 주 충보 매배대 배성부 생안에 제룬카 센트부시해 표시카치 센로낭 나바스 단다 표시카치 센트부시해 신시 돌린 텔럽치 룹지 수르바 참진 림부지 초안에 초두나외 퓨미 투모모인 배 대주 주고 담주 신인도 수지
1: 这是我们家的同学的前世女别人数就都对别我顺便我们看见那么热吧跑出出席的人接着关键的吧叫我该上家就送来你今天第一把这些人我的我不讨生的门主都不是等于结果那么的巧就是第一了你这种话你们就也拧了我们的绿就是吧大家都能家族的人出席差劲长度是谁从门店的再把单 태양 삼신 현전도 세바 송외 계진아 랑왕토비 계진 탐바시 인한의 공도표 김인지 랑래 겨워 처음에 봤음 간다식 인이룸 지딘들이 겨워식 랑친세라 타르 뉴제기 타시 오도 먼저 번에 남양 미세바리 대달 라니 지딘 파르도 세페베세 지슈 남네 대주 약한지 시주디 개실 지신바니 용자 통주 용접도 여신바시래. 대니 삼시세바순회 계신 탐바시기나니 땅졸맨배 투지 시공성무 용수도도수 제만 로만남네 최민선직쇼와 대니 런이지 주라양 짬내 탐배 진업주진 손이지 계속 랍진패회 니주 탐바를 주릉해봐니 롱당 맹아 자체 콩당 잡진 세만 여바시래. 김인지 랑리 개념 겨우 장된 규수 간대식 인용 대리민의 대주 집에 궤전 주차 조치와 당번이 제된 침을 리루기 깨냐 워말 미동와 깨냐 상부식 토배 세당 니바니 치마탄에 량의 바자기 돕기 바디 추난 직자 영화와 남래 겹답당 거바 순바티니 신부티니

0: simjo la yang tarba che jun ji ge zan ne ji me ba ni ni se ba yi ten de ge we le de se ta de san lan po ye me nga jang dob ji ni ba da chen be ko be kang sa de ge wa chi me yang chi ma so se ra bi shan dan shan do ge ne kang dan kang do le mi ni che da yang ni ne nin zam jo ju ge wa chi ma de ni ten ji nge song ge jin yang wa ma me dong wa hami le den da bo ne kong ma po ni be ge ba che ba chen ni yong e de 대양 디낭게 나와 노디 칠레 녀와함 칠레 녀웨 튜디리 겸년라마 기베신이 고마시라 삼만 포에 레저 겸주 수수신 겸유 공명 투제당 상하기 녀도블레 포다 무슨 소두도 겸바서 통제 용도도 예배 사제 매도 중어 예신바 대단나 랑이 손에 집에 메셀 항마 런다 제외딩 랍 총나니 구슴 남겨다베 삼남라 로장데 대달레 뉘베 마저장 삼람포에 명한 데라니 강도 지도기 로이 재종 네발도 제거반디니 랑티랑라 미중의 권에 치면 되놈 상부는 제니 처럼 맞춰에 탑시 남아기 개부다부 니다부라 배자잔주 네발도 거웨이 니니 랑기 메시지게 증나 딕바당 동에 땅에는 전반 매배토는 손조 제배 응유당 요노로 동줄망 부린단 내자 세세를 하베 캐노 상보 랑라 구주수 남양 루미시베 토노체도 파바시래 대다르 삼람포여 사제 대양 남지 자연멍시 짜르심당 인중대 삼바 남아시 응원도 조거바이 나람지 사제 대남 응원도 전모 남장기 토안에 퇴근거바대 상하지 남지 코당 주지시래 대양 포와라 또붕에 제주응에바도 참거바래 마도 랑심 어동외기 공부는 남바진 여신 양와 팔라케 폴라케 더부대 사우먼 양동 카셔와 더블낭 곰데 희극당 폐지 권에 공도 빠르게 미국 대담지 들더매 빼나 신도 코라라 신대연라 넘 참고바 딸 포알라야 더북내 제주 참고 지달 신대연라 개셔와 지금 마산 나양 신대대대라도 뉴주 특별 자와 재민의 바딸 더북 안에 지금 마산 나양 사람지 뉴제 그주 지마치신 식천가와래 더북 안에 가보 사변주 더북 Nanamjitop, number Sinjimbetop, Pembetop, Gombetop, Jangai, Tadak in Yingbo Jasho, Shuhom Machiang, Chi, Nizuza Shubayina, Rangla Wangwe, Junor Kugu, Longjo, Hana, Yobanam, Sebatan Chashin Bane, Tedan, Rangsen, Jedodan Jebe, Gezo Jinzesu Mine, Chashin Zawan, Bonatam, Eshin, Koya Chinin, Samo Dongshin Begone, Nyan, Yenje Hanlayan, Chashin Bane, Mata Dinanga Nasha Dobby, Ninjun Jemachin, Tenshi Govan, the Kabo Sabin Jitobri. Ranjuji Tamjitan Doban, so chewed up Solama Jingle Hazoji, Jenner, Rab Danju Lembata, Mata Yang Tundu Najodan, Yala Junji, Chogosin Jukone, Toshi Same, Shadum Nedo Kawashi, Teddy, Kandar Dajins in the Dunga Gunji, Junza, Samne, Lun Zindanji Union, Bonsim Temba, the number since in Bitobri. Yang Jabu. 잠주치네 제단 중앙다 초승기 구송토 연대 친내단 제배 작항지 왜 흥준식 사모당대 내지 바두승기 잠내 세럽군도 라마자와 세단 제바 남래 시행도 레서 매년배 로링기지 권해 투지귀신 소환대바 뒷면함지 또브래 죄당 내가부군도 랑주 뒷동당 남양 만대바 세대당 세럽 치마춘도 남사베 라바르 모셔 남바숨나 냠네 자신 라마이도 예매도 곰베 고네 주 최신 저월 멤버 차베 자냠베 고네 팬바동 와지 팬베 또브리 대달 홍도 메바달 잠니지 전주지 샘소 산란난 로제 네버 칸데 곰베 체바디 곰베 또브리 대달 또봉아 창외 고네 포외 냠닌지 전도도 켜와시 중화이나 마타께와 제만디네 렌지 냐송도 미동와 깨네 홍마를 포와라 태섬 남이야 마고바시데 대다르 공슈다르 안즈 대딘톱디 농아손디지 람상제레정 중월가원 디더보단 제외 뒤들 로람징 타숨기 명감당 산배 냠린제진바 타야바식 제주여바네 마타 마타량 뒤타메치 네발도 로제 느버젠지지 권에 지섭 제준 니니 하장기 개체와 인배 랑리 개념 남네 네발 토유순 잡을 휴시 소와 디뷰라소
1: 잠재진 부치 초안에 Kadin Zenawe, Pumi Dejuit Kola, Tamjushi Sentubashi, Peshaka Jik Senronang.